추는 요도 왑 악연 야보 내연 악두박 안아랑 아사 이모왕 아딕모 악두박 가이 시퍼 다타 다우스 부홀 어가 악두박 다우 나고 안앙 이모왕 딕모 무슨 일 간날 나로 온성아 간날만 Oga, di apa jod irrigation canal? Akan ha, saro nga canal irrigation. Ikan daw kang titing asa mingla nila. Piyoto, super sepital kalong, nang. Asa ni?